현지 벨디집에가 호시성구에 임신 해놔서는 혹 수수처럼 그 집에니 흐드신 난 당놀도 쏠리 텔레버지 지멀어 주지버수 위치샌드 벌었 말에 안산나롯 한샴 보롤은 돋다선니 억딘 성성와 아르가와수 답은 넘은 시리기건 아비제 당월신 죽든 머르데이 앞사람에가 우드리기 웅을 우시기 하는 배지 동관이 돌지란 송빙 도심을 리우이닝인 얼트 하시기 세험배 자가 두지버수 흐도로 내린 더선 쪼짜른 소가 혹신자로 음두흑던 으터실둔선 매들대임 돌단 우든쇼단 다시간틀 해버리지 통관이 응으랏

자, 왕빈 혈량돌. 운치 봐라, 류닝 류가오기 벌을 걔를 절주가. 그르걸 허이레모 월산 더걷 옆지에선 치우송지바스 능은우들 돌질제 왕빈 혈량이 어른 절럭히누수 왕태 허이로수다 터스납지 아들그스던 볼가가 악실생자로기 아무르문더디지 허이로들이 아무로스네수를 다파고왕단 일카무둘제 미니 냄두가락 마렌샴벌어 쥐레가두가락 리우이닝인 오무소곧 다파 얼음들 쇼르드소하리고 기누소곧 다파고왕 지니민그들 따부우시얼테 이지님 돌다 이허바이제 은하마왕

말랭샤나 아가후헛데 벅다란 아린 원섯 엠드르제 아구쇼티 다파과마 우드르 손네 해반다 오시리엽틀리시 함타르 조부터 은하 가지린 울그리 은 울그르 도헌도 에지 도트코에 수후이 자 말랭샤나 나로드 발볼 Kushi jwan gudu ulgurdur, dehej galjir huye, hejmin duftudur, se, yirid galgimena.

두는 달아 더울 울허리기 절리지 아골발라 다도디 송은송은이 엘제나 아오시 아골 다르불 투시벌거젠들이야 돌방은 다르불리 우는 것이건 누르지 새해놀은 오실불 신지집에나 배샤집에나 자이자얼디 배울앗 샹마당은 염들이야 해지민우들의 해심마가시 마부간을 자우야 자 의학대 옆사람에가 어느 분이 용을지 으르킨 지린 고르분 살인 돈 드신 후에 헐벌긴 옷살 온단 다른 잠을 살 제장인 하랴타 저장인 내리셔 네겐 원들을 아버고 내와룽을 너 우리 신어 원육슬근 오유슈를 하르다 옷벌기 물누든 먹은조르가 돈을자 오늘 같은 우측집에 은올이기 냅디게 우르 얼디베 고라디 엠들주발 말을 가치르바이 줄 조스민 앙벌라디 아리앗 에무그 에무가란

가리 빙수가 무염 부이가 여슬제이 에루세헨 알뜨리 신앙 하질으 성선 아르군 우르친 절부대 아굴 핫네 가지라 아굴지 절근 그집이 아르빈 조든 넘었은 외슈 으르트네틀 알뜨리 신 으르트네센 성선 울지시지 버찌다 운드로란 가지라 응그 좋았나 우치게디 워디 유르걸 베힌 바이 신더 익다운 알 해지베나 시야갓 남아기 성스님을 얻어봐 틀후헌 해지벤 비흐디벌 흩누인 다이왕인 형그드 바로시에 세훈이기 성스벌라 누르르치 예비그 산나 신드 셈에게 벌불 떨어나스테가산 운치나 마후이후 앞갈지라 하소제히 못고그시 성스체 헤테 성사두정글에 샤우하샤네 가지리 뱅그자 뱀뱀 원수 따굴따굴 예지치네 자 비신이 옙들 도희신 성사 뱀뱀 무르등 우사 우사 믿음 혼대리 올지 잘갓 함팅우셔 오른도르소가 다이왕 당누불 샘빌에게 산조드방 신앤나스 흐띠우르버키누수 샌데이제나 은지 신앤 아르벤타라 은헨다이왕 타네나스 흐띠우르버키누수 트르호니제는 질비 아르벤네문나스테 자 그거 비 탄에 자이잔두러자 늑착 이드조각 가르마소 야물지르 화송랜 인연 울지베나 늑착 이드조할 울바르나 으거 늑탄 엠드소야그부시 거거금 비죽셔르미레 허모히누이수 유치신데이 해가르바이제 응들이기 테라앗 설부르고 앙셰들 예순다할래니 소르베리 얼불 더르비시유 은거거네 베드라두슨 아호 그건실사나 대후님바아이 헛누기 흘리샤 의벌제 하이렛가 운드로린 죽단 면들군이 지륵술제 자이잔 우든 후랏 또 갈제나 화송랜 훈더 육제신의 훌륭멸이긴 아르기비 자이잔의 팅금이 소르그졌네 솔얼 후흐달득이 장들치 두르끈 체인시력이 아로라 허모인 위술 우지집에서 지무체인의 시력이 아로지 신드벌라 송랜 허육도 벌이기 대일 시력스르구

최호가 짐을 저걸리지 봤었네 솔을 잘 대신 옥티기 제지 다신 시럭이 얼룰제가 훈더 저신이기 생제치는 데라 그치 젤르보힌 위숫 얼음 옥토디문 두르치 짐손 시럭이 호라제인 하른 위치샌드 우시열도 화송랜 저지기 선미열을 바라하는 시금질은 우지워소 웅거내골 타스타를 바르간 버긋 할틀식실에대 누다노 버지가 멀던 흠세우르근 아미허 으로두를 벌진 오늘은 은하날 올신 다트르 우에 멋두 도르제 그 부시 발나 허디벌 울룩부뚜 울룩주스 누스테 발부시 은저지인 베들라 이 우시얼 주르니 멋두 혼내 베들테 샌드 다트라 맞제 주르네 센 주스 너르게 주스네 센 허시스 누구에 게드게 할테른 할테르 벌부시 할음스장테 은저지 오늘은 은을 조르니 군무트너그 따뜻한 받으지 말라 어군이 이르와 화송랜 헨지베나 헐어들슨 자신치 아주 좋은 이드조 비 아린 얻는다 이 엽나그지 가라바 아린 얻는단 아샤 디미오성웨 신드네 잣 늙은 우스비토 아르반 달라네문 나스테 후흔어질주 적섭 샌더네 음료 여스리흔숫 유치샌더 아소지베나 시흐릭슨 오흔발나 비발불 만에 예인샨 올네 다이왕구네 가린더리 야산 사이로 그칠네 젠다 수제나 야머리 엽도시스테 아르지르 워키니스 사이로 카르비 컴진이 야슬라 아소나 홀라디스는 훈두 저신공스 우시야 우노타 하우르치 야머리 가지르 훌덕도 사나테 엽제나 키니스 젠다 이네가 대지벤 비아실링인 가지라 어르테 엽제 얄테 세디 후임 돌단 하시노스는 한틀럭 조르룩 우게빌리 성스 사이로아스 주변에 어른공스 타가스 박인우이친 어식신 배인위래 오륵수인의 엽들베드기요 샌더인의가 되주변에 늑튼나스바가 허여튼 조식너 트루의 엽들 야물 오륵수이기지 덕너 남아도 벌불 팀 엽들 억디누게 그바 아야 팀 벌불 여샘빌에 만에 옌샨 올네 가지 이흐 궁스다 우묵 도시기 벌럿 만에 구구대 으건 흑디 백을 주소 바소 흙지르거 샌다 상사 여거리네 들군 호들거 제제 벌회야 벌회 은하 벌불 화송랭 그거 남아기 은으른 우셔긋 울서주 울버르제나긋 올른다네시랏 너 허일샬 이둘이여클레헤른비 으거늑디 배구늑산나 우스뜨그 벌불 거거나맛 이흘응을너 비 누르썸 발제시 혹드지가르가하란 훈테헤엽이야 대지룩이 도르디지 벌회키누이숫 사일로훈이지벤 은벌불 불 만에 구군의 산악이 비 올금지제흐 엽들모나 비 산하나산이 흘지벌들 욕키누이숫 유치샌드 느근지르은 엑들렘 버드바소 의 엽들 벌부시바스 벌지벌마라 아야 그거 도르테기주 만에 구구 도르테달람비 도르우슬리긴 올금질 헬지아삭 도르고아벌불 훈에 가린다와테 슈북신인 야물 아임식구에 훈에 돈 오르긴 오시리 열치지 발나
Гөгөө дуртай болвол үе явдал дэмий болгоомор юу вэ наа? Сайлоо сонсжээ. Йоо байлж. Хэши уурил гаржираад өврийн гүгүүдөө өн санаагийн улгамжилын хөлхэн үсүүд. Хаас үнглэн тэсгэлгүй байлжээ. Ахшинжавор буёги чимэн жасэж хэвшилаа. Сайлоо хүүхэннөр шин үргэнээ хэвшид. Өмсөг малг боллоод гутал хэрмээсэл. Элваги илгэж үхгийн үйсүүд. Үйчи шэндэгийн явдлий нилэ

푸시다네 가르가칠리노 소디 푸시 상사 슈등 해버지 숨숨을 하세요 자 은호다가 니는 푸시 능은 대야 하시지 잡을 양황호 세메기비 유트가 택법으로 일등신까지 세메테 탱그린 날이 한두 번 슈고 슈등 줘봐.

참어보더러 이 셰름의 제가 타이셔공인 깔려원들어가 하름의 손에 해구나 그것론들까지 말아가지 이렇게 누르고 벌어갔을 이지는 양당갈라슈이 자 하간이진 양석이 헐지 야문의 세두디기 쇼글하가 깔갈스 예쁘리 넥틀이 예쁘시니 숫 수르기 낫라스 너가 오면 갈지라 박대진이 그건단 될다 그치 너가 노래 헨셋 오락시 답신 속기니 숫 너두르근 바랑하라 두지 무소 지르기 왼쇼에 벌슨 순더야

0: 예숑 하슈라 세헴 바트클레 하네 우르흐스니 왕야우시 우르런 위스턴 시무다 움노 텝스인 시르기 테슈켄틀링 알르디지 왕송이 도르근 도드기리 왕송 순회구르 음이기 오지 쉐리기 감낫 그거 터드린 우순 이제 하나 도틀기 스트림 털단 아르가 바소 에버 테버 알흐사르 베갓 우문에 갓나 후르지르치 제르리기 울어인 우순 투르근 얼치르그 단치기 답지 하간 이진의 음느 두릅 머실린 속드바 제니 왕송이 우지나란 역도가를 만드지 왕송 신이 우치거라 은 갈리나이율 하나 두스 흔텔레버 왕송 성시제 티르곰 반돈신의 발제 엘주거 딜텔레스니 은이 하지 옥대지 못이지 말다 벙다이진 우시야 더르도 알 왕송비 은여들이 벗은 덕다지 바르린 아르구웨키인 위숫 샤테 타라스바스 타이시 후문갈지렛 보그다이진델 일카제요
1: 선숙치도 사이타나르타 바이수 호르친 өвлөн үлдээсэн жархал цовлын шастер гэх хуурийн үлгэрийг сонсголоо үнэ цалхамжийг мархашин үлгэрийн нөвтрүүлэгт хүлэн авч сонсорой энэ тухайн үлгэрийн нөвтрүүлэг өндөрлөж байна.

벨디 집에가 도시 선거에 임신을 해놨으니 혹 수수처럼 그 집에니 그 대신 난 당놀 더 쇼리 텔레비지 지멀을 주집어수 위치샌드 벌었 말에 인샨 나롯 한샨 보롤은 돋다슬니 억딘 성성와 아르가와수 답은 넘은 시리기건 아비제 당월신 죽든 머르데이 아싸르베가 우드리기 웅을 우시기 하느베지 동관이 돌지라 송빙 두심을 리우이 닝인 얼 하시기 세엠비

别查嘎读几本书，和多肉捏定他身做家人所干。胡新家路，我们都胡得胡得心中是别的太阴团蛋，胡得说蛋他是很真了的鸡。通关的用了，地面海路的也深过长干，很多都退了。胡得给说了个那了，烟雾听人家讲。답은 돈 모인 실거기 볼가간 땐벨간 도렵슨 얼누르헨 장좀 받들 장질량이 임으땐 오듯 광라우스겐가질 흐름은 소가 뜨디만가를 벗은 내 손을 옌슝하간 울루거인 얌선도를 갈지 얌은 내 세도디 벗거간 옛 플러시리게 아소헤누일에 순도엔 오락시 답신소도리

운데라고 우리 우지지게 해지래나 아르바디루어소훗 월다세일레요 아흐나삼보 아탁스나하이 안나가란주룰 아르켈랑홀로 흐모히누 유치센 나뚜르근 쇼금질은누스 괜히 쉐든베르지 그치고 난 말기 돈들은 대학생 로로시르게 매들대쇼이 다야 아직이나 멍청한 배우를 해라 현대 아소지 배나 에라비 시루 수두비 우르터 탄드 멍청한 속힘 털 아름은 긋노 소드 세흘 나올라 도스는 비트는 은훈을 얼히 배트고 은훈의 배트를 많아 설록상 같아 응인 아르자친 응인 아인친 비셰그드 베들리 우지지가르나란 자 시오너는 세네를 볼볼로 문다르 적시제 만에 다이왕 이루 세네기 따르투나가 별잡제가 으르웨 하레기 신학들지 훌륭메르신 발아잠은 아키누수 신데 성세시 타네는 올드 다이왕 테이무 베나그네 덩불 다이왕은 도트 비버수 다이왕이 단접제 훈빌레 다이왕 그 성수 대지가르 회가르 비 적수와

가리 빙수가 무염 부희가 여슬제이 에루세헨 알뜰이 신앙하지를 성선 아르군 우친 절부대 아굴 핫네 가지라 아굴지 절근 그 집이 아르빈 조든 무슨 외해슈 으르트네틀 알뜰이 신 으르트네센 성선 울지시지

최호가 짐을 지봤은 내 솔을 잘 대신 옥티기 제지 다신 시럭이 어롤제가 훈더 저신이기 생제치는 데라 그치 젤르보힌 위숫 얼음 옥도디문 두르치 짐손 시럭이 호라제행하른 위치샌드 은 우시얼투 화송랜 저지기 선미열을 바라하래 시금질은 우지어소 웅거내고라 타스 하르 바르간 버거 달들십시래테 누다노 버지가 멀던 흠세우르근 아미허 으로두르 울진 오늘은 은하로 올신 닷들 우에 멋두 도르제 그 부시 발나 허디벌 울룩부또 울룩 조선 우스테 발부시 은저지인 배들라 이 우시얼 주르니 모두 혼내 배들대 현대 닷들아 봤지 주르네 센 주슨 너르구에 주슨에 센 허시슨 누구에게 할테른 할테르 벌부시 할음승장태 은저지 오늘은 은을 조르니 군못너그 따뜻한 받으지 말라 어군이 이루와 화송랜 헬집에나 헐어들슨 자신치 아주 좋은 이드조 비아린 얻는다 이여분하게지 가라봐 아린 얻는단 아샤 디미 오성과 신드네 잣 늙은 우스비토 아르반 달라네문 나스테 후흔 어질 쭈 적섭

푸시다네 가르가첼헤노이소디 푸시상사 슈덩해버지 숲숨을 해하세이쇼이 자 은호다가 니는 푸시 느근태야 하시지 잡을 양황호 세메기비 유트가 택법으로 일틈신까지 세메테 탱그린 날이 함도버 슛고 슛던 좋아

나무 보도로 이 셰름에 제가 타이셔 공인 깔려온 들어가 하름을 손에 하고나 그것론 들어가지 말아가 하지 이렇게 놀고 바라봤을 이지는 양당 갈라슈이 자 하간이진 양석이 헐지 야문의 세두디기 쇼글하가 깔갈스 이엘리 네흐틀리 엘치키니 수 수르기 닥쳐서 너가 오면 갈질라 박다이진이 그건단 될다 그치 너가 노래해인 셋 오락시 답신 속기니 수 너뚜르근 바랑 하나 두지 무수 지르기 왼쇼에 벌쓴 순더엔 시 야무리 엘타테 키누이수 손도엔 답신 송디 하간이진 우시언 헤네 걸고 을 깔가스테이 얍들이 비 육스지글 얼테 야드그불 다흐르 다흐르 유렌준의 시르 하룰마나 적세지 한의 탈색이 한글계가 돌단 갓갓다스 어째갓 깔텝 샤드군 억틴 느그시고야 비바드바수 은갈 도쳐스 금이지근 신이 버튼 닥터슨 닥터 금이불 흔히나 비바드바수 타이슨의 박시 왕자우시 바바수 비시킨 을두물 원신이 진도를 대는듯 체릉벙룩이 얼지 자우시 도시아리기 조제 가비아우에 돌담 은 가비아베군이기 우드르우드르 벗서를 내가 비시근에 혼발한 내른냈다 뻗어 턱다갓 도트라시 갈리기 절골제 하간이진 느근지는 오다 흘지베다 은 월은 갈 절골아 탈스기 알리악선벌 의유구 월은 아버른 손다엔 답신 속든지 이중공 오시어 어느 바람을 탈스기 알리악선 받는 것이 임 유먼 듬질건 가르가가 깔테럽스네 수울어 비어라 토틀랏 가르가불 으르하고 이까비야 알라고 봤은단 팀이시에 바람을 두브러슨 얼렁어서 톤명 조글앗 그린 닥터 우선절제 아직까지 오는 거에 왕송 무더군으로 뽀뽀를 한 불도 태스네들 귀절나란 아직까지 쓰는 우리나라 서직을 대비네